0: Good morning, Friday. DJ 달디, DJ 수 그리고 신희준의 Alive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호. 어우 추워.
0: 너무 추워요.
1: 그러게요. 아 추워 추워.
2: 춥고 비도 오고.
0: 비는 한국에도 왔거든요. 저 지난주 한국 다녀왔는데. 오,
2: 축하드립니다.
0: 네. 내내 일주일 내내 비가 왔는데.
1: 아, 한국이 지금 장마라고 그러던데요.
0: 그렇죠. 오. 그렇죠. 근데 그 습도가 한 그렇죠. 90%는 되는 것 같아요.
1: 오, 그럼 물 속에 빠져 있는 건데?
0: 그런 느낌?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막 등 뒤로 막 이렇게 땀이 줄줄줄줄 흐려서 옷이 젖는? 오.
2: 네. 야, 이 만원 버스 타면은 서로 부딪혀가지고 때 밀리겠네.
0: 그쵸. 그 신박한데? 오,
1: 그래서 만원 내나요?
0: 아니, 근데 요즘 한국 버스는요, 에어컨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2: 그쵸.
1: 그렇죠.
0: 들어가면 막 그 생선가게 온 것 같아.
2: 어디든지 느낌이었어요. 실내는.
0: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안경 닦느냐고 바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싱가폴 같은 느낌?
1: 아 그래요? 안경을 안 끼니까 제가
0: 네 이게 거기서 딱 더운 데로 나오면 눈앞이 하얘져요. 아 빨리 안경부터 닦아야 돼.
1: 우리 지난주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2: 네 뭐였죠?
1: 습기 차는 거. 이건 안 습이고 네. 그때는 슬래트에 습기 찼던
2: 맞아요,
1: 얘기가
2: 맞아요. 맞아요. 네.
1: 아이고 근데 추운데 뭐 감기 안 걸리고 잘 다녀오셨나요?
0: 아 저는 그 전에 감기를
1: 하고
0: 하고 갔잖아요. 미리 그래서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왔더니 이제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1: 그러니까 비행기 딱 내리면은 굉장히 추웠을 것 같은데요. 한국 있다가 왔으니까.
0: 아니요. 이 남편이 픽업을 늦게 와가지고 열을 팍 받아서.
1: 아하. 그거 다 배려해 주신 거예요, 형님이. 네.
0: 갑자기 더워져서 그땐 추운 걸 몰랐어.
1: 좀 나와 주시기만 해도 감사해야죠.
0: 그렇죠?
2: 네.
0: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네.
1: 하여간 뭐 더운 나라 있다가 다시 이제 겨울나라 오셨으니까 우리 미스터 2의 하얀 겨울. 겨울만 되면 한국에 나오던 노래죠?
2: 네, 맞아요.
1: 옛날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0: Alive 90.5.
1: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가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오늘은 상 주는 날 Awards and More.
2: Yes. 와우.
1: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합니다.
2: 아싸.
1: 자, 우리 이분은 트리비아로 시작을 하는 거죠?
2: 네, 트리비아 퀴즈인데 우리 시아 PD님이 심혈을 가지고 온 영화 특집 문제인데 네, 우리 PD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목이 제가 목이. 모르는 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 겨울에 모기가 있어요?
2: 아, 네, 네, 그 모기가 지금
3: 굉장히 허스키한 보이스로 아주 네. 아,
1: 영화는 제가 굉장히 친숙한데
3: 네. 저, me too.
1: 같이 네. 사는 분 성함이라서 아, 네. 실제 영화는 잘 안 봐서 제가 영화 퀴즈 잘 모르겠네요.
3: 오 마이 갓. 네.
2: 네. 그러면 우리 시아 PD님이 가지고 오신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주신 트리비아
1: 네. 머리가 진하는 코너죠.
2: 네. 네. 영화 특집 문제 시작합니다.
3: 네.
2: 첫 번째는요. 다들 아시는 주인공 오대수 영화 배우 최민식 씨가 사설 감금방에서 무려 15년 동안 질리도록 먹던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3: 저요.
1: 이건 알죠.
2: 네.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주관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그럴 만도 하죠.
3: 주관식으로? 자, 내가 먼저 손 들었으니까.
2: 네, 말씀하세요.
3: 만두.
2: 네. 네, 일단은 보류.
3: 답은, 만두 아니었어?
1: 답은 4부에 나오는
3: 거. 만두 네. 아니었어? 네. 오케이, 뭐, 오케이.
2: 네. 네, 두 번.
1: 만두가 네. 정말 맛이 없을까요? 맛있을 것 같은데. 15년 먹으면
3: 15년을 먹으면 질릴 것 같은데.
1: 그래요?
2: 왜 다들 만두라고 단정 지으시죠?
1: 그럴 만도 하죠.
3: 짜장면일 수도 있잖아.
2: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럼 그건 무슨 만두였을까요?
1: 군만두.
2: 아, 그렇구나.
1: 제가 네. 군만두 좋아하거든요. 중국집에 가면 시키는 유일한 요리. 만두. 군만두, 찐만두 뭐 이런 것들.
3: 나는 탕수육.
1: 탕수육? 그것도 좋죠.
2: 왠지 모르게 15년 감금 당해보신 분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괴물에서 한강에 나타난 괴물의 목소리는 배우 오달수 씨와 이 동물의 소리를 합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모르겠고요.
3: 질문.
2: 네.
3: 괴물이 말도 해요?
2: 아니요, 소리를 내죠.
1: 그 저는 안 봤거든요.
2: 아, 괴물 안 보셨어요?
3: 괴물을 안 봤단 말이야.
1: 영화 잘 안 봐요.
3: 아, 여기 뭐
1: 사람 영화를 보지.
2: 그 예를 들어 주라기 월드 같은 거 보면은 공룡 짖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소리네요.
3: 이 괴물의 송강호 씨가 메인으로 나왔던가요? 머리 노랗게 하고?
2: 맞아요.
3: 아, 그럼 이거는 주관식인가 객관식인가요?
2: 네, 일단 우리 피디님이 이번에는 창의력을 한껏 발휘해 보시라고 주관식으로 내주셨어요.
3: 동물과 합성을 괴물. 했다.
2: 그냥 막 하고 소리 내는 그런 괴물인데
1: 그러면은
2: 공룡 소리 비슷하게 막 짖는
1: 저는 좀 높은 소리로 해서 네. 박쥐.
2: 박쥐.
3: 나는 오랑우탄.
2: 오랑우탄. 저는 그냥 뜬금없이 지금 돌고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비슷한 결이네요.
2: 주파수.
1: 주파수 높은 것 같아.
2: 여러분은 지금 90.5 F.
3: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답 중에.
1: 네. 그렇죠.
2: 한번 저희도 몰라요. 같이 한번 맞춰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3: 네.
2: 자, 세 번째는 영화의 명대사 맞추기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3: 저 이거 알아요.
2: 배우 송강호가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던진 가슴 먹먹한 대사입니다.
3: 네.
2: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1: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2: 네, 갑자기.
1: 이거 저기죠. 그 동네를 배경으로 한.
3: 저요. 제목
1: 화성.
3: 화성시 맞아. 제목 네. 살인의
2: 네.
3: 추억.
2: 네.
1: 저도 아는데 그냥 얘기 안 했는데.
3: 아니, 정말? 동네만 얘기하고?
1: 아니 그 청취자분들도 맞춰야 되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3: 아, 우리 이거 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였어.
2: 아니요, 맞추면 되세요.
1: 맞춰도 돼요.
2: 그냥 뭐.
3: 네. 아니야, 이번에 또 나온 거 있잖아. 화성시 비슷하게 나왔던 게임.
2: 그건 드라마죠.
3: 그건 드라마였고.
2: 네, 똑같은 배경의 드라마였고. 저는 그러면 송강호 씨 나온 다른 영화 제목을 뭐 하나 지금 생각나야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1: 황소.
2: 황소.
1: 너 황소.
2: 넘버 쓰리.
3: 넘버 쓰리. 아, 넘버 쓰리.
2: 네, 그렇죠. 그것도 어떤 동네에서 배경으로 네 했던 영화니까. 네.
3: 오케이.
2: 일단은 저는 이거 뭐죠? 이거 하나 되는 거?
1: 아, 뭐 눈 가린 아 네. 저기
2: 기생충으로 하겠습니다.
1: 기생충.
3: 어, 기생충. 그러면 우리 저기 달디는
1: 저는 화성시로 하겠습니다.
2: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3: 화성시가
2: 네.
3: 맞긴 하나?
2: 네,
1: 맞죠. 화성 뭐... 개발되기 전에 화성시.
3: 네. 아. 근데 살인 초영에서는 도시 이름은 나오지 않지 않았어요?
1: 보통 실제 지명을 쓰지는 않죠.
3: 네. 어,
1: 바꿔서 나오죠.
3: 그쵸?
2: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가 배경인 마블 영화 어벤져스에서. 오.
1: 이거는 저기 머큐리 화성이죠.
2: 네. 네. 헐크는 처음 만화책에 등장했을 때 녹색이 아닌 이색이었습니다. 인쇄기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나중에 녹색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헐크의 색상은 무엇이었을까요?
1: 오, 이게 다른 오, 헐크 하면 녹색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2: 그렇죠. 저희는 머릿속에 처음 봤을 때부터 녹색이었으니까 네. 근데 아마 마블 처음 만화 영화에서는 다른 색이었는데 이게 인쇄의 기술로 색이 반 잘못 나와서 이제 녹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 그럼 아무거나 하나 개수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네. 저는 노란색.
2: 노란색. 노랑 헐크는 조금
3: 그래서 녹색이 되지 않았을까?
2: 예전에 제가 그 외국 샵에서 일할 때 그
1: 네?
2: 호주 친구들이 그 슈퍼맨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어요.
1: 그래서
2: 케이크 위에다가 이제 S자 딱 해가지고서 빨간색과 색소를 넣어서 크림을 빨간색으로 만든 다음에 S자를 그렸거든요. 근데 색소가 조금 부족해서 약간 핑크빛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저희 셰프가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애기가 보고 나서 엄마 슈퍼맨이 K였어 그래서 울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네,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네 일단은 노랑 헐크
1: 노랑 네. 헐크
3: 달디는
1: 그러게요 인쇄 기술의 부재니까 RGB 중에 G가 나왔어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진한 걸 만들려다 못 만드는 것 같아 깜장색?
3: 오.
2: 어, 헐크는 흑인이었습니다.
3: 그럼 우리 네. 신이즈는요?
2: 저는 파랑색 생각했었어요.
1: 파랑색.
2: 네. 네.
3: 뭐 이러다 답이 빨간색일 수도 있어.
2: 그렇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파킹 해놓고 네. 4부에 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 마지막 네. 문제. 박찬욱 감독의 이 영화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초소에서
1: 오.
2: 비밀리에 만나 우정을 나누며 함께 나누어 먹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데 오,
1: 먹는 거군요.
2: 질문이 두 개네요.
1: 그러게.
2: 박찬욱 감독의 이 영화.
1: 초소 나오면 저거잖아. 야 그림자 넘었어. 야,
2: 네. 야 명대사를 그냥 줄줄줄줄.
3: 그러네.
1: 이건
3: 그,
1: 본 것 같아요. 옛날 영화다.
3: 화장실에서 아니 갈대밭에서 뭐 하다가
2: 네. 공동구역 JSA 네. 얘 나왔던
3: 뭐를 먹었지?
1: 아 그렇죠. 이병은 울면서 가지마 이렇게 했던 대사 지뢰밟고
3: 어쨌든 개슨을 해야 되니까 나는 컵라면?
2: 아,
1: 오,
2: 그럴듯해요. 저도 지금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은 있는데
3: 뭘 그, 먹었던 기억이 안 나요?
2: 그 주인공이 그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는데 그 고소영 씨 사진 나왔을 때 뭐야 여자친구 왜 이렇게 이쁘냐고 그거는 기억나거든요.
1: 그래요?
2: 네.
1: 각자 이 관심 분야가 다르군요.
3: 아니 근데 이병헌이 나왔어요? 원빈 아니었어?
2: 네 이병헌 씨가
1: 원빈은 태극기 날리며 네. 장동건이랑
3: 아 둘 다 잘생긴 사람들 나오는 거구나.
1: 저는 군대니까 우리 군인들의 영양 간식
2: 네.
1: 건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아 그러면
2: 저는 사실 정,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3: 정으로 가겠네?
2: 네 맞아요.
1: 오, 네. 정 좋다.
2: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3: 정으로 네. 가겠네. 빨리 말해야죠 그럼.
2: 초콜릿 파이.
1: 우리는 뭐 오리온인지 롯데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2: 아니, 브랜드는 모르겠고 초코마 파이. 저는 그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가운데 네.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는.
3: 네. 제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1: 아이고.
2: 네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저도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 네.
1: 오 근데 영화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많네요. 아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2: 한 번씩 그래도 경험했던 거니까.
1: 그렇죠.
2: 예. 그 전에 나왔던 트리비아 퀴즈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생소했던 좀 질문들이 많았는데.
3: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달팽이가 뭐가 이빨이 몇 개가 있냐.
1: 수천 개. 이런.
2: 바나나 나무가 나무냐. 예. 그런데 오늘은 좀 그래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게요. 내용들에서 어떻게 보면 추억 속의 기억을 좀 끄집어내는.
3: 좋네요 이런 네. 트리비아.
1: 이거 이런 걸로 계속 해요. 우리 PD님 부탁드립니다.
2: 아 이거는 두 분께서. 치맹이 방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 아, 그 머리 쥐가 안 나잖아.
1: 보자, 1993년 5월에 봤던 영화가.
2: 아, 네. 일단은 트리비아 퀴즈 정답은 저희 4부에서 계속될 거고요.
3: 네.
2: 아, 저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도 생방송 리스트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댓글로 정답 아신다면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3: 네.
1: 자, 그럼 뭐 노래 듣고 와야죠?
2: 갑자기요?
1: 아, 그렇죠. 네. 우리 요즘 핫한 노래죠. IOI의 갑자기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children admitted to hospital for long-term stays every year. Sometimes their little bodies, which are attached to drips and lines, can get tangled in their clothes. Super T takes that anxiety away. It's a medical garment given free of charge, and it's disguised as a superhero t-shirt, which opens under the arms for thermometer access and has press studs evenly spaced to bypass tubes and lines. This children's charity has partnered with Disney for some Marvel editions, and it's got some special star power backing with Thor actor Chris Hemsworth worth lending his support.
2: When I put on my suit, my costume and the Avengers, it makes me feel like I can take on anything. Stay strong, stay brave. We're here for you. We love you.
1: To see how you can help, head to supertee.org.au. That's supertee.org.au.
3: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 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4: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5: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6: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달디의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에서도 춥다 춥다 했는데 요즘 시드니도 겨울이 한창이죠.
7: 네.
6: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주변에서 기침 마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어이구야 학교나 직장에서도 감기 걸렸다 또는 뭐 독감 걸렸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듣게 되잖아요.
7: 네.
6: 근데 우리 감기와 독감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늘 건강 한 스푼에서는 겨울철 가장 흔한 질환인 감기와 독감의 차이 그리고 올해의 독감 유행과 예방접종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기와 독감 같을까요 다를까요?
8: 그냥 같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7: 저는 그냥 뭐 둘 다 뭐 감자 고구마 아니에요?
8: 그러니까 감기는 그냥 오는 감기 근데 그게 심하면 독감.
6: 보통 그렇게 알고 또 독감은 독한 감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한다는데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7: 아.
6: 병이 걸리는 것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고 감기는 그냥 일상 속에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
7: 네네.
6: 이 증상이 주로 콧물, 뭐 코막힘, 목감기 그리고 또 이게 감기는 서서히 시작이 되고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할 뿐이지
7: 네네.
6: 일상생활은
8: 가능한
6: 게 감기고 이에 반해서 독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7: 네에
6: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7: 네네.
6: 이거는 갑작스럽게 좀 다가오는 거고 고열, 뭐 심한 몸살, 오한, 또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이게 아파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게 이 독감이라고 합니다.
8: 그럼 우리 CRPD가 앓고 있는 게 독감이네요.
6: 독감이었겠죠.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독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그 코비드도 것도 이런 인플루엔자 쪽 네. 바이러스 질환이죠. 그러니까 감기하고 독감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은 이 독감 예방 접종은 꼭 맞아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감기는 약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8: 그래서 플루 백신을 꼭 맞으라고.
7: 특히 감기 예방 접종이라고는 안 했네요.
6: 안 해요. 독감,
7: 독감 예방 접종을 지금 보니까
6: 네. 감기는 코가 아프고 독감은 몸 전체가 아픈 병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답니다.
8: 잠깐 여기서 영어로 감기랑 독감이랑 틀린가요?
6: 그렇죠. 독감은 인플루엔자가 따로 있고 감기는 모르겠어요.
7: 콜드?
8: 그냥 캐처콜드라거나.
6: 네.
8: 그것도 진짜 라이트하긴 하네요. 그냥.
7: 그래서 그 가수는 감기 걸려서 한 콜드플레이.
6: 콜드플레이. CEO도 날리고.
8: CEO 날린 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7: 네, 일단 웃고 넘어가야 돼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감기에 가장 좋은 약이 웃는 거잖아요.
6: 그렇죠.
8: 같이.
6: 근데 뭐 이 둘 다 저희가 면역이 몸에서 충분히 면역력이 받침이 되면은
7: 네.
6: 왜냐면은 이 주변에 바이러스는 항상 있는 거니까요.
8: 그치.
7: 그렇죠.
6: 네. 이걸 몸이 못 이길 때 이제 감염이 돼서 그치. 발병이 되는 거니까.
8: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6: 그렇죠. 그렇죠.
8: 그 모든 그 플루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6: 네. 네. 항상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거죠.
7: 네. 그러면은 그런 기운 있을 때 타이푼에서 맛있는 거 먹고 치즈케이크로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네. 어드메모에서 상을 받으면 네, 감기는 다 이기는 걸로.
6: 그럼 면역력이 쫙 올라가겠네요. 감기. 내가 가장 심하게 알았던 어떤 독감 경험 이런 게 있을까요? 수 DJ님.
8: 저는 글쎄요. 이렇게 독감으로 알아 누웠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 저는
8: 어때요,
7: 갑자기 생각난 게 한국에서는 좀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호주에 이제 20살 중반 때 와서 결혼하고 나서 첫 해
6: 네.
7: 그 매년 편도선이 좀 심하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심하게 걸렸는데 진짜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1번
6: 귀가?
7: 네, 편도선이 이렇게 귀까지 와서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그 지금은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데 그때는 감기 걸리면은 저거 틀어놨었거든요. 가습기.
8: 그치.
7: 근데 가습기가 그때 한번 이슈가 크게 사고가 그 있었잖아요.
8: 지금까지 있었죠.
6: 가습기 메이트.
7: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걸 틀어놨었는데 그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목 그 편도가 부어서 붙었어요.
8: 어머나.
7: 진짜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붙었는데 이제 제가 두 개 기억나는 거는 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네. 병원을 갔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GP가 아 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급하게 가서 이제 말레이시안 닥터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아 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보더니만 플래시를 딱 비쳤는데 욱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더 놀라서 왜 그랬더니 욱 퍼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가 뭐지? 그러고 봤더니만은 곰팡이균. 진짜로 목젖에 그 여기 편도에 하얗게 꽃이 핀 거예요.
6: 보일 정도로?
7: 보일 정도로. 저도 신기해서 핸드폰을 그때 당시 휴대폰 입에다 넣고 사진 찍어서 저도 그러고 봤었어요. 그 정도로 됐는데 이제 나중에 더 심해져서 이게 너무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응급실을 바로 가게 됐어요.
6: 알지, 가야지.
7: 근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왔다고 해서 뭐 치료도 안 해주고.
6: 그렇죠, 그렇죠.
7: 앞에서 한 4시간 앉아 있었더니만 다시 나중에 준님 그러더서 했더니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내랑 같이 갔는데 그러더니 링겔을 놔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 1분 정도 눈이 안 보였어요. 진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아내는 장난치는 줄 알고 나 진짜로 눈이 안 보인다고 지금 안 보인다고 막 했는데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이제 뿌옇게 되더니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무서웠던 감기. 예, 그게 호주에서의 첫 두 번째 해. 결혼하자마자 첫 번째 겨울. 잊을 수 없는.
6: 그러게 평생 못 잊겠다.
7: 예.
8: 우리 달디는 감기 안 걸릴 것 같은 사람인데
6: 거의 안 걸리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보이죠?
7: 예. 이게 뭐 달리기로 다져져 있으니까.
6: 달리기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지만
8: 술로 그치? 또 이렇게 절여져 있으니까
6: 늘 알코올로 소독을 하니까 뭐 그걸 걸릴 일이 잘 없는 것 같아. 근데 지난 주인가 뭐 얼마 전에 살짝 목이 좀 가긴 했었어요.
7: 네.
6: 지금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7: 네,
6: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겨울만 되면은 이런 독감이 많아질까요? 여름에는 독감 얘기 안 하잖아요.
8: 여름 감기가 더 심하죠.
6: 그러니까 감기 말고
8: 개도 안 걸리는 여름 독감. 감기.
7: 아, 그러네요. 여름은 감기라고 그러네요. 네, 겨울은 독감이고.
6: 독감.
8: 온도 차?
6: 이게 추워서 감기에 걸릴까요? 이건 아니라고 제가 어디서 봤어요.
8: 아니 온도 차.
6: 온도 차.
8: 응.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온도가 갑자기 차이가 나서 그 생체가 그거에 대한 적응을 못해서.
7: 여름 감기는 보통 걸리는 게 이제 에어컨 바람 밑에 그치. 있으면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있고. 네, 네, 네. 그러네. 겨울 감기는 그러면 이제 독감이니까 바이러스 영향인 거고.
6: 맞아, 맞아. 네.
7: 그러면 바이러스는 차가운 데서 번식을 더 잘하나?
6: 아니요. 남극이나 이런 쪽에는 감기가 네. 없다고 그랬어요. 바이러스도 활동성이 떨어져서 활동을 못한다고. 그래서 추워서 걸리는 건 아니라고.
8: 오. 그럼 뭐지?
7: 이건 트리비아보다 더한데요.
8: 그러니까요.
6: 추위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나가기 싫잖아요.
7: 네네.
6: 실내 생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환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생존 환경도 이런 갇혀 있는 공간이니까 네네. 훨씬 좋아지고 또 사람 간의 접촉도 증가를 하고 아무래도 노출이 서로 왜 우리 악수하는 것도 나 이만큼 병균이 있는데 넌 얼마나 있니? 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환하는 거 교환.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실내에서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런 바이러스들도 서로 옮을 수 있는 확률이 겨울이 높다. 뭐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0: 보면은 독감 예방을 위해서 접종을 하잖아요. 네. 신희준께서는 지난주에 접종 절대 안 한다 그러셨는데.
1: 저는 안 해요. 어. 한번 했다가 진짜 내가 왜 비용 내고 내가 더 아파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는 안 맞아요.
0: 우리 수드제님은
2: 저는 매년 맞다가 올해 독감으로 대신했죠.
0: 독감으로?
1: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그냥 일부러 인위적으로 넣기 전에 이미 크게 한번 받으신 걸로.
2: 독감인지 감기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한국 가기 전에 살살 한 2주 정도는 좀 안 좋았었죠.
0: 이 시드니 기준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겨울 들어왔잖아요. 7, 8월에 독감이 가장 유행을 한다고 해요. 아직은 피크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광고를 하듯이 독감 예방접종 백신 이게 항상 매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나 올해 유행할
1: 맞아요. 미리 뽑아서
0: 독감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바이러스에 맞춰서 만든 백신이니까 근데 이걸 맞는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걸렸을 때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막 나빠지는 거를 좀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 이 정도?
2: 근데 그거 알아요? 감기나 독감이 걸리기 전에 가서 플루 백신을 맞아야지 감기나 독감이 걸리면 GP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0: 네. 그렇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방이에요. 예방. 네.
1: 여기 보니까 감기는 목이 좀 아픈데 하면서 시작하는 거고 독감은 아침에 멀쩡했는데 점심에 이불 속에 있는 거.
2: 막 온몸이 아프고 막 이런 거.
1: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감기는 쉬면 낫는 경우가 많지만 독감은 병원 진료를 받으시래요.
0: 받아야죠. 네네.
2: 그렇군요.
0: 그래서 백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아야 된다. 여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나눠 보기로 하고요. 네. 네. 이게 백신이 비를 안 오게 하는 우산은 아니고 비를 맞더라도 덜 젖게 해주는 우산이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잘 어울리는 우리 옛날 노래 있죠? 우리 이기찬의 감기 듣고 오겠습니다. 좋네요.

0: Alive 90.5.
1: 네. 오랜만에 감기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뭐 감기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그렇죠. 이 노래가 그래도 또 감기에 이 비유를 해서 네. 절절한 사랑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백신 독감 예방 접종을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냥 기본 상식이죠. 누구에게 더 중요할까요?
2: 아, 질병이 있으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3: 그렇죠, 그렇죠. 네, 연로하신 네. 분들. 네.
1: 그리고 또 어린이들.
2: 어린이들.
1: 어쨌든 어린이들도 면역이 좀 떨어져 네. 있으니까 성인들에 비해 가지고.
2: 네네. 보통 모든 가정들이 어린이들이 유치원 가서 감기 맞아요. 걸려오지 않나요?
1: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한 바퀴 뺑 돌죠.
2: 네. 온 식구가. 네.
3: 아, 저 요번에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최악이었어요.
2: 왜요? 버스에서 오는데?
3: 뒤에 세 명이 안 그러니까 333 앉는 자리인데 뒤에 세 명이 앉았는데 부부하고 그 인펀트 베이비 두 명이 앉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들이 발로 차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2: 네, 아, 영화 한번 찍으실 뻔했네. 네,
3: 근데 거기서 또 감기가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막 가래 끓는 게 좀 난리가 났는데 어이구야. 더 최악은 그 아버지가 진짜 1분에 한 번씩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이렇게 끓어오르는 기침이야.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 스튜어디스한테 뒤에 좀 이렇게 좀 뭐 좀 해달라고 우리 너무 왜냐면 너무 발로 차고 그러니까 애가 또 너무 심하게 울었어요. 근데 정말 담담하게 그냥 뭐 애기니까 이러고 가는데 야 씨고 뭐지 그러다가 나중엔 그냥 저랑 아내랑 둘이서 마스크 우리끼리 꺼내가지고
1: 그럼 내 몸은 내가 지고 네.
2: 그렇지 그거지.
3: 그래서 이거를 대의적인 목적으로 저 사람한테 마스크를 줘야 되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나 고민을 무진장했던 네,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1: 그래도 무사히 살아오신 거죠?
3: 네네. 올 때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1: 그분들이 네. 다시 탔나요?
3: 아니에요.
1: 다시 탔으면 앞뒤 바꿨으면 좋겠다. 뒤에서 발로 차게.
3: 네. 네, 아무튼 그래도 잘 갔다가 왔는데
1: 그래서 이 감기가 뭐 독감이든 이게 한 명이 걸려오면은 온 집안 식구들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 건강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이 가족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손을 자주 씻어야 할 것 같아요.
1: 오 예. 자, 어린이 이거 손 들고 얘기하세요. 또 우리 신희준 어린이.
3: 아, 저 갑자기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영어 선생님이 하도 애들이 떠들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야 니네는 나중에 영어 공부를 꼭 해야지 나중에 뭘 할 수 있어. 니네가 나중에 해외 나갔는데 갑자기 권총등 간도가 Put your hands up 다 그래서 손을 권총을 쥐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한 친구가 죽어야 돼요. 갑자기 독감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확 났어요. 네, 무서웠습니다.
1: 죽으면 안 되고 또 네. 휴식. 휴식 쉬어야죠. 중요하죠. 네.
2: 잠. 네.
3: 전 지금 자야 돼요라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2: 그리고 수분 섭취.
1: 아주 중요하죠. 목이 막 많이 따갑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금 뭔가 독감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조금 그 생강차가 효과가 있나요?
1: 진저 좋죠. 네.
3: 생강차 그다음 저는 홍삼도 많이 먹고 면역력 좋다는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1: 생강을 대추랑 같이 끓여가지고 대추 생강차 계피 네. 계피
2: 아 계피인가요 대추인가요
1: 계피 계피하고 생강 뭐 대추도 끓이기도 해요
3: 사슴피는 먹어봤는데 계피도 먹어
1: 부적절한 발언
2: 이 추웠어
1: 그리고 또 요즘은 또 특이하게 무리한 출근이나 아니면은 등교를 자제를 한다.
2: 아, 호주에서는요 감기에 감자만 있어도 바로 전화하잖아요. 나 오늘 아파.
1: 우리 끝. 지난주에 신희준하고 얘기했지만은 네, 저희 어릴 땐 그렇게 안 컸거든요.
2: 그럼요. 우리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
1: 쓰러져도 학교에서 쓰러져야지.
3: 학생이면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2: 너무 잔인했어.
1: 못 간다고. 근데 요즘은 저 학교는 그렇다 치고 왜냐면은 애들이니까 네. 회사도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2: 그게 이제 세인트 조지 호스피탈은 캐주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도 세인트 조지 호스피탈의 캐주얼인데 네. 요즘 일이 엄청 많아요.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없어서. 그래서 계속 슈퍼바이저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한대요. 오늘 몇 시간 만이라도 와줄 수 없냐고. 근데 워낙 캐주얼이라서 뭐 하루 4시간에서 월화만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 뭐 월화수 뭐 금토일? 그래서 본인이 나도 아파. 전화 오면 나도 아파.
1: 그래도
2: 네, 그런데요.
1: 짭짤하시겠는데요.
2: 아니 한 주는 짭짤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발 아프고.
1: 금융 치료를 받으면 될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정말 한국에서만 그랬나? 아픈데도 출근하는 게 정말 성실함.
3: 맞아요.
1: 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 근데 호주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목이 아파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줄 수 있으니까 네가 나오지 마.
1: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 대한 배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나 안 나 못 나가 그러면 묻지도 않잖아요. 아픈 건지 땡땡인지 묻지도 않아.
1: 근데 좀 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쟤는 꼭 월요일만 아프지?
3: 제가 예전에 호텔에서 일할 때 주방 직원이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감기 기운은 있는데 꾸역꾸역 저는 잘 나갔죠. 그렇죠. 제 역할을 해야
2: 한국 사람은 나가야 되지. 네.
3: 그날 호텔에 좀 안 바빴어요.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갑자기 헤드 셰프가 저를 딱 보더니 준 잠깐만 일로 와봐. 야 너 목이 부은 것 같아.
1: 오.
3: 내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니까 목이 부었어요. 너 안 그래도 오늘 저기 식리브 써. 집에 가래요. 지금?
1: 왔는데?
3: 네 왔는데.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야 왜 왔어? 그랬더니 내가 목이 부은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 날 진짜 아팠어요. 네. 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1: 정말 아팠는데 몰랐던 거 아닐까요?
3: 그러면? 아니요. 그날은 그냥 좀 몸이 안 좋은데 했는데
1: 안 좋은데
3: 네. 갔는데 목소리도 약간 걸걸하고 하니까 이제 가라고 얘기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2: 그분이 눈에 확실하게 이렇게 했나 그러게요. 보다.
3: 아니 이제 그분은 저 애쓴다고 저는 어차피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네네. 가서 좀 쉬라고
1: 식을 챙겨주긴 쉽지 않은데
2: 그렇죠 네. 잘 안 쓰지
3: 씩씩한데
1: 자 우리 나만의 건강 아니 겨울 건강 비법 뭐 이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2: 저요
3: 네
2: 저는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어요.
1: 비타민 C 좋죠.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2: 두 알씩 먹는데
1: 그러니까 두 알이 뭐 한 500
2: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3: 지금 두 알 그래서 요만한 게 두 알이에요 요만한 게 두 알이 이런 줄 알았어요.
1: 아 그걸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비타민 C가 수용성이잖아요.
2: 네.
1: 그래서 몸에 들어가도 흡수될 만큼만 되고 나머지는 다 이 소변에 좀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2: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1: 뭐 뭐든지 과하면 좋진 않지만 네. 많이 먹어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통풍 환자잖아요. 한국에 있는 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본인 생각에 본인 피셜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더라 해서 이 과용량으로 복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오니까
3: 필요한 만큼만 빼고
1: 그래서 저도 비타민을 왜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본 게 많이 먹거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먹어요. 옆에 두고.
2: 전 예전에 한국에서 오셨던 분이 저한테 선물이라고 이렇게 하나를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판콜 S? 작은 거?
3: 네.
2: 만병통치약이래.
1: 감기 조심하세요.
3: 맞아요.
2: 그러면서 자기는 기운이 이상하면 그거 아침에 딱 하면은 멀쩡화되는 거야 나보고
1: 네.
2: 너무 좋다고 한국 가면 꼭 이거 사다 먹으랬는데 한국 가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네.
3: 저희 아내도 늘 항상 팜피린.
1: 판피린. 네. 판피린에스.
2: 이름이 판피린이에요?
1: 판콜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판피린에스. 네. 감기 조심하세요. 그 인형이 나와가지고 네. 광고 하던 거. 네.
3: 지금도 그거 드세요.
2: 아 그래요?
3: 식품점에서 판매를 해서 5개짜리들이 병이 있어요.
2: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그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90년대 나왔나?
1: 아유 그전부터.
3: 네. 이거 굉장히 오래된. 하나의 약간 뭐라 그러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의 뭐 약인데
1: 그 네. 부채표, 가스, 할명수 같은 네. 뭐 그런 정도
2: 뭐 용각산 같은 거?
1: 용각산 오래
2: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거?
1: 그렇죠. 용각산도 목 아플 때 많이 먹었는데
2: 은단이 아니었나?
1: 은단은 담배 끊을 때 용도가 다 달라요.
3: 그렇죠.
2: 용도가 달라요?
1: 자 그러면은 이제 2부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겨울철 감기와 독감의 차이 그리고 예방 접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기는 대부분 며칠 쉬면은 회복되지만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약 먹으면
3: 7일.
1: 안 먹으면
3: 일주일. 네.
1: 독감은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좀 예방 접종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 그렇죠. 만병의 근원은 감기라고 하죠.
1: 감기하고 또 독감은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 감기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아프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올겨울에는 따뜻한 옷차림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방접종까지 미리 준비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이야, 이렇게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네요.
2: 그래요.
1: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혜진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오! 네, 잘 달렸습니다. 네.
1: 저는 실제로 달렸죠.
0: 네. 네, 우리 보통 인생을 바꾸는 것은 큰 사건이나 어떠한 특별한 만남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나 어떤 책의 문장 하나가 혹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가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인데 네. 요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떤 뭐라 그러죠? 질문으로 그런 어떤 사람이 답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달리는 수다방 주제는 내 인생을 바꾼 질문으로 한번 정해놓고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 뭐 이건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흔히 생활에서 네네. 쉽게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신희준님은?
0: 잘 살고 있니?
1: 그것도 되게 심플하지만은 네.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냥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내 인생을 바꾼 질문. 근데 보통 저는 이 질문이 책에서 많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2: 책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0: 왜냐하면 책을 봤을 때 우리 얼마 전에 수 DJ님께서도 제가 너무나도 잘 읽었던 책을 하나를 이제 포스팅해서 올려주셨어요. 세상학개론. 네. 그래서 김성호 회장님 책도 네. 보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한 번씩 머릿속으로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어서
2: 저는 지금 그게 사장학개론을 읽으면서 네.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사장과 기업가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래서 사장과 기업가의 차이 네. 기억나세요? 신희진?
0: 질문이었나요?
2: 기억나세요? 사장과
1: 질문은
2: 기업가의
1: 질문은 심오해.
0: 그 기억은 뭐 답은 잘 뭐 답이 없었죠? 답이 있나요?
2: 답이 있습니다. 사장은요 내가 모든 걸 너무 잘해요. 직원보다 잘해. 그래서 내가 없으면 더